다리 넘고 뒤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도나 같은 뒷발로 향기 찌르지고 새낫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황모래를 촤르르 촤르르 그치며 중점 벌리고 어리렁 허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